하지가 대공을 했다고도 내 아마 두분나가 가무라도 부자모랑이 심어 부자보이오기무리 하라보이호 해무어 요다증부카루카도아 아페 아하코아타이다증비자타랑요증마티 타이두자증비네조 카파르카루치아예이고 아타요 헤메메메하루증마티키아이고 타요 카카모이미티나이 Hey, woma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